0: 못생기지 않기.
1: 알았어, 생각해볼게.
0: 우리만의 길을 가기.
2: 묵묵히 우리 길을 가기.
0: 가기.
1: 오케이.
3: 너 진짜 입술 깨면 가만 안 놔둔다.
0: 꼴뱅이가 싫어.
4: 나 이러면 섭섭해요.
5: 싹쓸이!
0: 똑꼬를 잡아?
5: 예스! Yes.

용왕님 목구녕에든 우밀까지 할 커넹완. 잡녀가 물 낯서렁 죽나 욕심에 죽주. 욕심이 잡녀 잡는다게 욕심이. 그 할림할망은 그 몸 좀 어떤건댄. 순병 안 낯쓴다. 댕기망사리가 병든 해녀 밥줄이는 십시일반행 사람 살리라. 무사 아주 강 다 퍼주주 그 다 퍼줍서. 할림할망 아들이시진디 그 목근형 불치를 무사 여기다가는 해냄서. 내가 거기 매기진 나 목숨 내낭 만날 저 저승길을 들어감수가. 나가 내 새끼 매기진 내 순파랑 살주 노미 할망 매기진 전복 다댐수가. 느 맞냐 가시냐 느 물질 누구한테 배워한 그 자식들 누구 덕에 매경 살넘시냐. 집집마다 지 새끼들 입을 쪽쪽 벌령의 심판에 순병들링 할망 건사가정 해내진 말일까. 난 내 전복 못 죽구다. 악구왕 열불이 덕덕 남서. 거 뭐 순병 뭐하단 걸려시냐. 너 드렁 누워도 똑같이 해줄 거여. 난 안 들어 놈아씨. 해녀 곧지 살고 곧지 죽주 혼자면 못 산다.

0: 제가 제주에 사는 것 자체가 너무 행복했었거든요. 물질하는 것도 그 마을에 와서 사는 것도 너무 행복했는데, 사람들이 한 3년 정도 되면 그게 올 거라고 했는데 안 오고 제가 8년 차에 왔어요. 8년 차에 와서 되게 숨이 막혔어요. 떠나고, 그러니까, 아, 제주를 떠나야 되나? 제일 힘들 때, 저를 떠나지 않게 잡아준 건 물질이었던 것 같아요.
1: 좀더 자세히 얘기해주세요. 왜?
0: 그러니까 바다에 들어가면 저 평온해요. 되게 혼자만 있는 시간인 거잖아요. 그래서 바다에 있는 게참 좋아요. 그러니까 물론 바다 들어가기 전에 언제나 평화롭게 들어가진 않아요. 거쪽 마을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우리 마을은 조금 아무튼 바다에 들어간 일수도 많지 않아요. 우리 마을은 거기가 올해 그나마 좀 많이 들어간 거고 뭐 물때 뭐두 번, 세 번? 그거밖에 못 들어가요. 날씨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우리 바람이 많이 불고 그래서 물에 들어가는 일수가 많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다 들어가는 게좀 행복하고 그다음에 삼순들하고는 뭐 타협점이 계속 여전히 계속 어차피 우리 젊은 사람들이 맞춰야 하는 거기 때문에.
2: For a long time after moving to Jeju, life felt happy for her. She loved the sea, she loved diving, and she loved living in Kundungli Village. People told her that many newcomers hit a difficult point after about 3 years, but for her, that moment came much later. It was in her 18th in Jeju. One day, she felt like she could not breathe. She even wondered if she could leave the island. What kept her from leaving was diving. And when she entered the sea, she finally had time that belonged only to her. Underwater, she could focus only on her breath and her body. After staying there for a while, her tangled thoughts slowly settled. Of course, life as a henya is not always peaceful. The sea in Kundungli Village is windy, so there are not many days when the henya can go in. Even when the tide is right, bad weather can keep them out of the water. Some months, they can dive only two or three times. She started because she loved the sea, but not being able to enter it often is always disappointing. Living inside the henya community has also been a learning process. Since many senior henya are much older, the younger ones often need to adjust first. There are moments of disagreement and frustration, but there are people who enter the same sea together. So they keep trying to understand one another and find a middle ground. Between the sea and the people, Samchun Sujeong continues her life as a henya of Kundungli Village.
0: 처음에 들어갔을 때 바다가 그래도 깨끗했거든요. 물건도 많았고. 그래서 뭐 소라, 뭐 성게, 보말, 문어 엄청 많았거든요. 지금 바다가 많이 뿌예요. 거의 잘안 보이지. 지금은. 많이 달라졌죠. 미역도 잘 없고, 톳도 없고, 그 뭐지? 청각은 아예 없는 것 같아요. 청각은 아예 없어. 우목카사리도 없고. 좀 심각한 편이죠.
1: 그게 진짜 근 10년 안에 벌어진 일이잖아요. 예, 좀 해녀분들이 삼촌들은 이제 물질 얼마 안 남긴 했지만 젊은 해녀가 많은 그곳에서는 조금 더 고민이 많을
0: 아,
1: 것
0: 그쵸, 그쵸.
1: 같아요.
0: 계속 오래 하고 싶은데, 우리 10년 더할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물건이 없으니까. 이게 이제 거의 뭐 돈벌이가 되지는 않으니까. 직장을 안 가질 수는 없어요, 다들. 해녀만으로는 먹고 살수 없으니까 다들 예전에 그래서 직장 다니는 걸 되게 좀 싫어들 하셨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쩔 수가 없어. 그걸로는 우리가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바다 들어가는 일이 극히 드물어서.
1: 그러면 이제 순비식당을 또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언제부터 시작하게 됐고 어떻게 가게를 또 차리게 됐는지 얘기 좀 해주세요.
0: 원래 신랑이 요리를 하는 사람이었고, 제주 왔을 때도 처음 계획은 식당을 하려고 했는데, 그때 뭐 기회가 잘안 돼서, 그냥 둘이 그냥 적게 벌고 그냥 여기 살수 있는 소일거리 하면서 살자 해서 하다가, 우연히 그 지인분이 가게를 얻어가지고 당신들이 쓰려고 했는데 자기네는 조그만 공간만 있으면 돼서 이 공간이 아깝다고 저희 보러 해보라고 해서 원래 가게는 절대 안 하려고 했거든요. 너무 힘들어서. 그전부터 얘기는 했거든요, 신랑하고. 내가 잡은 물건으로 사람들한테 제주도 오면 가면 솔직히 딱 제주스러운 음식이 없잖아요. 그럼 뭐 제일 흔한 게 보말 칼국수? 근데 솔직히 보말 많이 안 주잖아요. 그래서 오시는 관광객들한테 좀 듬뿍 드릴 수 있는 걸 해보자 해서 돌솥비빔밥, 제가 좋아하는 돌솥으로 선택해서 저렇게 올려서.
2: When Samchun first entered the Sea of Kumdungni village, the water was still clear. There are plenty of turban shells, sea urchins, octopus, and more. But in just a few years, the sea has changed a lot. Seaweed and hijiki, aka toad, have decreased and green algae has almost disappeared. Agar seaweed is also hard to find now. The water often looks cloudy too. For Haenyeom, the sea is their workplace and their way of life. Kumdungni has more younger Haenyeo than many other villages, so the concern feels even heavier. Can they still dive like the 10 years from now? Can Haenyeo culture continue? These questions just come up at whenever they look at the sea. It is also getting harder to make a living as a Haenyeo. There are fewer days to dive, and the harvest is not what it used to be. This is why Samchun has no choice but to do other work as well. Now she runs Sumbi table with her husband. Her husband had worked in cooking, and they had shared an idea for a long time. To make a truly Jeju-style meal using what a Haenyeo gathers from the sea. Instead of usual food tourists often find in Jeju, she wanted to serve generous portions of seasonal seafood like sea urchin and turban shell. From the sea to the table, for Samchun, diving and running a restaurant are not two separate jobs. They are both part of one life that begins in the same sea.
0: 저는 제주에 대한 환상으로 오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제주에서 살고 싶은 사람은 그냥 주어진 일 어떤 일이든 할 수 있는 사람들 가리지 않고 대부분 젊은 친구들 오면 딱 선택지가 있잖아요. 뭐 할 거라는 선택지가 있잖아요. 제주 삶을 정확히 살아보려고 하면 여기 와서 주어진 환경에 할 수 있는 일은 다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러면 좀 오래 살 수 있지 않을까. 가리지 않고. 저희는 와가지고 진짜 저희 신랑하고 저는 안 해본 일 없거든요. 저 룸메이더 일도 해봤고 육지에 살면서 전혀 해보지 않은 일들 그런 거 다 경험해보고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 그럼 제주에서 사는 게 그렇게 힘들지는 않아요. 주변에서 뭐 농사 짓는 곳이라 먹는 것도 좀 풍족한 편이고 어른들이 그런 거는 잘 주시니까 마을 분들이 주변에서 촌에 사는 거니까 젊은 친구들이 오면은 일 가리지 않고 여기 문화에 조금 이해할 수 없는 문화가 있긴 하지만 관심들이 많으세요. 정말 정말 관심들이 많기 때문에 근데 젊은 친구들이 그런 걸 조금 힘들어하긴 하겠죠.
2: It's been 15 years since Samchun came to Jeju simply because she loved the island. Now she is a resident of Kumdungni village, a Haenyeo, and the head of the village Haenyeo Association. For someone from outside to Jeju, taking root in a small village and becoming part of the community is never easy. Maybe that is why she tells people who dream of living in Jeju to let go of their fantasies first. And to settle in Jeju, she says, you need to be willing to do work that is given to you, not only the work you want to do. She and her husband tried almost everything after moving here. She worked as a roommate, helped with farming, and learned to dive. They survived by accepting the work that you offered them, one step at a time. She has not forgotten the help she received along the way. When she first began diving, even buying a wetsuit was difficult, since she was not yet

L, the real future, baby. Okay, brand new, alright. Yeah. 갑자기 나타났지 너랑 같이 너랑 같이 하고픈 일이 많지 딱 봐도 우린 잘 맞지 Like a Marty McFly yeah. 봤어 이미 미랬던 밟고 싶어 다음 스텝까지 알려주고파

우리 가의 미통한 girl 알고 이 집 덕 부정기 뛰어넘어 생각이 많아 우리 사이 잠시 미뤄 방치하면 우리 선이 더 꼬일 뿐 근데 이제 선이 없는 게 추세니 선을 자르